0: 영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끼치 않아 my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Usako politje.
2: Najboljši in najglasnejši. Mi smo Salomon.